0: 숨보죽을라 이츠아치바 더망아드마 강아마중다스르지 다슨즈지 그지 사인을 걸르나
1: 하우 우다지 강아당 시사가 빌름드더고 있는데 다슨즈지 이츠지당 마스 사가 당하사 이누가 슨즈라 사가 아지보 오녹당 질리아리아용이 아시농당 오녹이 땅모 아말라 미스라방레 신접도 따공도 이듬 아말라 따신지도 들라사 이누거르디 해
2: 하오니 하오니 시라방 이츠 이노바 앙우 봉신지다 종바스 아스 나이당 구바누 당아 따신지듬 쇼고 이듬지 이노가 아슴바 다 종바스즈
1: 오다 아스녹 미음지르지 니송 시아이 비망근 아벳 아서 비 그지진을 바 아서 라드마지 아지다 정바지 사가 단자다시부 아슬 오녹당보 이츠 이뇨가 아슨바야 팀바 아슨당라리해
0: 아야, 야마지나 시라노에 봉슨 르넘당지

0: Ni sung chi ai bi mang den abat asir bi ge ji jin er ba asir la de ma ji a ji da zhong ba ji sa ga dan de da shi bu asir onok dang bo yi zi yin yo ga sen ba ya tin ba asang dang ra de he
1: aya ya ma ji na si ran wai bong sen ren nam dang ji ya ang wu ji gu da am sure da asir no mer zi mer si ji ya 보다 인욕 다 중바 아주 약간 라사 상조 아무래 강아 못드느라
0: 하이자 하이자 니가자 농능아 물리야 시자고 보다 안우지 담아서 둘루 아슬디라 아작도 종종아 안에발로와 대복도 와보가 왕오로 인독자 아슬 지농시독자 아슬글은 지지야 종종아 신드마다 슬글은 Metsuji ang yariji chongchunga takzer asir inokse. Asir mersi daruya aulimnong chongchunga wanger asir anega nega simmer inokse. Asir dasinzi adama mezinga siyama itziji dira inokse. Asir chongchunga miyoktepur asir amdudu minong chongchunga azizi dasir tangu mauzi sa chongchunga daitsa kabanger Wanga wanga sinzi, dalanga do.
2: Oh, sir sinzi. Amdu ji gji ba zhe ji.
0: Hao, uda ji. Amdu do. Minong do gudang ma zhi dir. Kabrak kabrak ra lir ji na ba do. Anong ji. Junga sa me gbang de zhe ya. Anong ji uda onu ge bo gudang a do minong a zhi dir amu amu anap anaber agamr ji na do. 이당장 당무무의 종종화 급방대들지 우라 암두지야 민홍 아왕즈바지 강아동지방아디
2: 하오
1: 아야 하오 강아중월 나이 강아중화 라사시오고 안스라인나 비가야지마
2: 하이네 하우스라노에스인데 멜스시아 뜨뻔하기 미석사 인욕바당부 민홍 왕을 심으로 인욕바다 정바스자지
0: 하이도 오고 우다 아울림논 종종화 왕을 안에 가는 거 스물 인욕 바지 사다 좀 바디.
1: 하오 스라 방라에 칠리 보더도와 인욕 농와 중지 마 중지다.
0: 하오 우다 가리보 칠리 보더지야 사 암시라 사가 오누기보 칠리 보더지보 고당 민욕을 그 집아 스라 방 바로 드르브랑즈보 므름 므름을 사가 따지즈지보. 강아 낭을 보고 마시라지. 안농주다 질리 보더지야. 맘시양도 좀 봐.
1: 하오니 바 강아 보 다시 말리지 나도.
0: 하이도 바도 다시 말리 아스라노 시닥즈즈 바드마 다스르 아이가 녹디랑 그나도 딱고 아스르지나. 우다 근사용이 질리 보더지 보 맘시양도 좀 봐.
1: 하오.
0: 안농주다 아스니 아름농지 아리듭당 보. 머스지 왕아다 스마 맥진라방리 단야승갈라지고 미스아말라믄능즈바야 우스따보 아이가 아도알리르지나야
1: 하이도
0: 이바 아말라농도 믄능아사 빈르스니라디헤
2: 아야 신디스라방라 머스데로 아이가리아 믄능드너 빈르스니즈농아 아종자제
1: 아야호 강아중월스자제
0: 하이도다 마바 강아다덤 아슬 아용아용을 다디
2: Sirasindi, anu okole langka sanangde.
0: Hai ni, hai.
2: Angu pungsa na sanangje, milag nong mura sanbata chongbaasi, asi anu michang rem nong tang awang bata chongbaasi zaje. Asi anu nukia kuma samche.
1: Hau, achi akang a langtong di bangkada. Ibadan mabanga kubiga awang zila da.
0: Hau ni, uda, nana di, nipu mi bilimdit ba aiga bilimdita sanangdar goya tanu ya. 好 우다지 아왕즈바지 강아동디방아 무슨부바농 마방다즈가보 따즉뜨라달리 아가자 밀락아기뜨라 무루브나 아슨즈 아슬왕아왕아왕아보 바 따즉농다기뜨라 빌라 따즉달리부 마가즈이사 아왕즈 아슬 미장름농당 미바 미바 왕을 아기데즈 다스아슬디헤
1: 好 Siraisinde, si tura menu gurji, talia wang nunga, rumbuk zado. Asir, menuguda meditsibaji, kuba yimia nunsa mediterda.
0: Hau ni, amuda, tsiji.